0: 이리 와서 여섯 명 들어.
1: Go and.
0: Can you call in a dispatcher real quick, please?